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23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8월 14흔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시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9월 20일 부시장이며 시분야아동사업위원회 주임인 한적은 유방암, 자궁암, 저수입 여성 환자를 위문했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9월 21일 시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인대상무위원회 당조석이 양군신, 시인대상무위원회 당조부석이 양서춘, 시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전강, 시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후보자 부국장,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시장인 장경영, 시법원, 검찰원, 시감찰위원회 관련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시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왕전강이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은 주요 의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 의정. 첫째,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둘째, 시정부의 2025년 재정결산 초안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셋째, 시정부의 2025년도 시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검사 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넷째, 시내 재정경제위원회의 2025년 시재정결산 초안 심사 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다섯째, 시정부의 정부 채무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여섯째, 시정부의 2025년도 시국유자산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일곱째, 시정부의 2025년도 시기업 국유자산관리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여덟째, 시공안, 검찰, 법원의 민생영역 모순분규, 다원화, 조회 사업의 정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심의했습니다. 아홉째, 인사이면 사항을 심의하고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원칙상에서 상수량 의정을 통과했습니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을 참답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하는데 법률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에 옮겨 민족사업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가 실체에 시달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며 전시 각 민족 인민들이 함께 단결 분투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시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한 보고는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전면적으로 정리했는데 수치가 정확하고 내용이 상세하며 지난 1년간의 재정 집행 정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시정부는 계속 세수레원을 키우고 수입 구조를 최적화하며 재정 수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산 편제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1층 제고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을 엄격히 하고 예산 업적 관리를 강화하며 자금 사용 효익을 증대해야 합니다. 회계검사 부문은 재정예산 집행, 중점자금 사용, 민생보장 등 영역을 면밀히 주시하며 법에 따라 회계검사 감독 직책을 전면 이행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시정부는 채무관리 통제를 1층 강화해야 하는데 성급 채무한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채권자금의 정확하고 능률 높은 사용을 1층 강화하며 중점으로 향촌지능, 교통수리, 민생기초건설, 기업 채무해소 등 영역에 투입해 채무위험을 1층 예방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간 국유자산감독관리부문과 각 국유기업의 개혁성과는 뚜렷했고 자산관리도 규범화를 실현했습니다. 관련 부문은 지속적으로 경제포국과 구조조정을 최적화해야 하는데 국유기업의 계층구조를 명확히 하고 과학적으로 발전 방향을 계획하는 동시에 당건설 인솔작용을 강화해 기업 개혁발전을 위해 방향을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공안, 검찰, 법원 3개 기관은 직능에 입각해 주동적으로 기층사회 관리에 융합하고 새시대 품교 경험을 실천하며 신소래원 관리, 모순분규 조회, 사법편민 등 방면에서 많은 사업을 전개해 수많은 민생 모순을 조회했습니다. 다음 단계 3개 기관은 계속 협동과 연동을 강화하고 모순분규 다원화 조회 기제를 완벽화하며 군중들의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모든 민생 사건을 참답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의는 전자표결 방식으로 인사이면 사항을 통과했습니다.
아래 도나시 인대 상무위원회 인사 임명 명단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21일 CJ19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 통과. 1. 리룡호 동지를 시정부 부시장, 시공안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2. 양욱 동지를 시정부 부시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 임디신 동지를 시인대 상무위원회 예산사업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하고 4. 리수분 동지를 시인대 상무위원회 도시농촌건설환경자원보호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했으며 5. 왕군 동지를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민족종교교무외사사업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했습니다. 6. 진순생 동지를 시교통운수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7. 리준봉 동지를 시민정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으며 8. 왕준희 동지를 시심계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 왕기 동지의 시정부 부시장, 시공안국 국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 리수분 동지의 시인대 상무위원회 재정경제판공실 주임 직무를 해임하고 11. 왕송일 동지의 시인대 상무위원회 교육과학문화위생민족종교교무외사사업위원회 주임 직무를 해임했습니다. 12. 임리신 동지의 시심계국 국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13. 왕준봉 동지의 시민정국 국장 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4. 진보룡 동지의 시감찰위원회 위원 직무를 해임하고 15. 설혜심 동지의 시법원 인민배심원 직무를 해임했습니다. 회의는 안백군, 장명혜 동지의 도나시 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직무 사직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방조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안백군, 장명혜 동지의 도나시 제19기 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직무 사직 신청은 차기 도나시 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으로 서류 등록하게 됩니다. 9월 20일 부시장이며 시분야아동사업위원회 주임인 한적은 유방암, 자궁암, 저수입 여성 환자를 위문했습니다. 한적은 전후로 발해가, 승리가에서 유방암, 자궁암, 저수입 여성 환자들을 위문하면서 그들에게 전문 구조금을 전해줬습니다. 한적은 그들의 신체 회복 상황, 일상 거주 및 가정생활 정황을 세심하게 문의하고 나서 인내심 있게 그들의 통근 치료, 생활 보장 등 방면의 수요를 들어주고 현장에서 통합 조정해 관련 문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여성 환자들이 안심하고 건강을 되찾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을 제공해줬습니다. 2026년 도나시는 조건에 부합되는 7명의 유방암, 자궁암 여성 환자들에게 총 7만 원에 달하는 구조금을 발급해줬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는 계속 유방암, 자궁암, 저수입 여성 환자 구조 대상이 실체에 시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유방암, 자궁암 건강예방 지식의 과학적 보급과 선전을 1층 강화해 전사회적으로 여성 건강을 관심하고 사랑하는 양호한 사회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게 됩니다. 9월 22일 힐림성 제3회 수호자컵 육지생활 야생동물 순찰보호 일꾼 기능 경연이 도내서 개최됐습니다. 전성 각 시, 주, 림업, 초원, 주간부문, 중점 국유림구 30기업, 자연보호구 관리국 등 단위의 47개 대표팀이 경연에 참가했는데 경연에 참가한 188명의 순찰보호 일꾼들은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능을 겨뤘습니다. 성 림업 및 초원국 부국장 단영강, 주 림업 및 초원국 국장 방광희, 부시장 양원기가 개막식에 출석했습니다. 의식에서 양원기는 축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근현의 도나시는 산림관리, 불법포획시설 제거 등 전문행동을 참답게 전개하고 기층순찰보호대호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데 힘입어 야생동식물보호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나시는 앞으로도 계속 경연을 전시 창구로 생태문명 건설 성과를 전시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세계자연기금의 스위스 북경 대표처 장춘구역 주재 대상 주임 왕정과 성 림업 및 초원국 부국장 단영강은 경연에 참가한 선수들은 경연으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연으로 자신을 단련하며 경연으로 능력을 부여하기를 바라면서 침착하면서도 용감하게 경연을 치르고 경연장에서의 분투 정신을 일터회로까지 연장시키며 교류 과정에서 선진 방법을 학습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운영하며 전업 능력을
지속적으로 재고하라고 말했습니다. 단연강이 경연 개목을 선포했습니다. 료얀에 따르면 이번 경연은 실내 필기 시험과 야외 기능 경연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진행했습니다. 실내 필기 시험은 참고서 불허용 시험으로 매 팀에 4명의 팀원이 공동으로 답변을 하면 되는데 내용은 야생 동식물 식별, 법률 법규 등 순찰 보호 업무 지식들이 포함됐습니다. 야외 기능 경연은 한청령 림장에서 진행됐는데 불법 포획 시설 제거, 모의 동식물 종류 식별, 순찰 보호 노선표 작성, 모의 야생동물 감측, 전염병 레원 감측 및 야생동물 수용과 구조 등 과목을 설치했습니다. 이번 경연은 야생동물보호 주체 책임과 주요 업무에 초점을 맞춰 전성의 일선 순찰보호 일꾼들에게 기능을 겨루고 경험을 교류하며 기능을 제고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기청 야생동물 순찰보호 대우 건설 강화를 통해 순찰보호 일꾼들의 순찰보호 능력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길림성 야생동물보호 사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려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도나 씨는 이번 경연을 통해 각지의 선진적인 관리 보호 경험을 충분히 학습하고 귀감으로 삼으며 계속해 기층 순찰 보호 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업무 기능을 단련하며 야생동물 보호 법률 보급 선전을 광범하고도 깊이 있게 전개해 생태 안전 장벽을 부단히 확고하게 구축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고품질 생태 화폭을 그려나가기에 힘쓰게 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계속해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융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妄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